0: 저녁에야 삘삘의 바푸뇨게예 삘삘의 바푸뇨게예 미야오이 너러뇨게예 미야오이 너러뇨게예 미야오이 너러뇨게예 마스킨드베싱예 야하이.
1: Dos niñas jóvenes se invitaron en una fiesta. Había una fiesta linda, un camarruco, entonces ellos se invitaron

비염 게 에부행이 비염 게 자원하나이 자원하나이 에부행이 비염 게 까마리 구냐냐네 아무아유냐냐나이 아무아유냐냐노이 아무아유냐냐노이 기녜아유세간가이 아무아유냐냐네 두고아유 두고아유 마리루메지가이가 센다하나이 센다노이 마리루메지가이가 모르다우나와